0: 이 제때 전달되고 돌발 상황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 역량을 충분히 준비하고 응급 훈련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긴급 구조, 응급 처리와 군중들의 자아 구조, 상호 구조 능력을 제고해 전시 홍수 안전과 경관 장벽을 전방위적으로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1: 6월 18일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문화관 훈천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및 관광국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촌야회를 따라 길림 관광 훈천 방천촌 여름철 촌야회 시범 전시 활동이 개최됐습니다. 오후 1시 촌야회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 무용 환고비양, 민속 무용 강변의 처녀, 장희 무형문화유산 공연 만상지수, 합창 사랑으로 하나 되어 등 다채로운 공연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 무대에서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는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아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고 촌야회에서 취하는 방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길림성 당위 선전부의 2026년 문화과학기술위생 삼하향 사업포지를 엄격히 시달하고 연변 변경지역 지리적 위치 우세와 민속 특색에 립각해 문예공연, 공익기부, 민속장터, 변경자가 운전 관광체험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합했으며 성시, 향진 각급 기관과 현지 문화 관광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생활 밀착형, 인기 집중형, 민생 혜택형 향촌 군중문화 축제를 구축해 촌야회를 따라 길림 관광 문화 관광 융합 특색 해민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빛내므로써 향촌 진흥, 민족 단결의 활력과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활동은 국가 공공문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으로 전국의 군중들이 훈촌의 특색 있는 변경 풍모와 독특한 민속문화 풍채를 직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흥겨운 노래 가락의 여운은 길게 남고 문화 관광의 려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촌야회를 따라 길림 관광은 백성시 진례현, 백산시 혼강구 등 여러 지역으로 진입해 더 많은 군중 친화적 활동을 선보이면서 문화의 힘으로 향촌 전면 진흥에 동력을 부여해 길림 공공문화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해 편장을 힘써 써내려갈 방침입니다.
0: 단오절 연휴 기간 요청을 받고 온 30개 외지 가정이 군촌에 와서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맞이 중화민족 일가친척 활동에 참가해 본지 군중들과 변경도시의 풍경을 함께 감상하고 민속문화를 함께 감수하며 소통과 즐거운 모임 속에서 여러 민족의 내왕과 교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팔방의 관광객들을 기쁘게 맞이하고자 훈천시에서는 고속철도역, 료객운수역 등 지점에 전문 접대 봉사점을 설립하고 전방위적이고 정밀화 따사로운 접대 봉사 체계를 구축해 요청을 받고 온 외지 가정의 단호 관광이 평안하고 순조롭도록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훈천시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 융림 사회구역에서는 연이어 짙은 중지의 향기, 즐거운 이웃 단호 주제 활동을 전개해 전통 민속을 유대로 요청을 받고 온 외지 가정과 본지방 가정이 함께 소통하는 교량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친구들이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하도록 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훈촌에서는 자연 생태, 역사 문맥, 변경 풍토 자원을 통합하고 각큰 풍경구, 상권과 연동해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출범시켜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위해 몰입식 다원화의 단오절 문화 관광 향연을 구축해 변경 도시 개방 포용의 도시의 기계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1: 6월 18일 촌야회 따라 길림 관광 훈촌 방천촌 여름철 촌야회 시범 전시 활동이 경신진 방천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심혈을

0: 활동에서는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변경 순례 특색 코스를 혁신적으로 출범하고 제33일 연변의 풍경, 방촌촌의 향토 민속, 룡호각의 홍색 가곡 문화 등 양질 자원에 의탁해 자가 운전 관광, 무형문화 유산 성현, 실경 유람이 일체화된 전사슬 문화 관광 체험을 구축함으로써 전야회 따라 길림 관광 브랜드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1: 단오설 연휴 기간 혼촌 방천 풍경굴은 많은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관광 대상, 완비된 봉사시설, 수려한 자연경관 및 깊은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지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경치를 감상하도록 흡인했습니다. 한가로운 계절에 최적의 관광지 방천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혼촌 방천 풍경구의 룡호각 전망대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으며 삼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관을 이룬 경치에 관광객들은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진귀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족 전통 건축 양식을 융합한 동방제일촌 방천촌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인기 있는 인증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을을 거닐며 변경 지역의 민속 풍정을 체험하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휴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0: 연일 혼초시 각 가도 사회 구역에서는 육속 다양한 형식의 단오절 주제 활동을 전개해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화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이웃의 우정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그날 혼춘시 신안가도 단결사회구역에서는 두명절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전통 민속과 가문의 온정을 결합시켜 민족 문화를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거리도 좁혔습니다. 혼춘시 한안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일전에 혼춘시 동방무럭관리유한회사와 연합으로 중즉향 풍기는 단오맞이 이웃이 모여 화목촉진 이웃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혼춘시 정화가도 연하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로 민심 집결 인솔 단오절 짙어가는 이웃정 주제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체로운 가무 공연이 번갈아 상륙됐고 흥겨운 곡조, 아름다운 무용자태는 현장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환락의 웃음소리 속에서 함께 문예 종목을 감상하고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면서 상서롭고 경사스러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도시 공공교통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서 혼천시 교통운수국에서는 그일 전시 목조 버스 정류장에 대한 유지 보수 승격 공사를 가동하고 정밀화 유지 관리와 개조로 시민들의 대기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도시 무명교통의 창구를 빛내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시민들의 출행에 봉사하는 중요한 민생 단체입니다. 혼초시 교통운수국에서는 사전에 정류장 현황을 전면 조사하고 시공 방안을 총괄하면서 정류장 보수 승격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시공 일꾼들은 정류장 기둥 하부에 방부 처리를 실시하고 누수가 발생한 지붕을 보수했으며 파손된 바닥 타일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정류장 골조에 대한 세척과 도장 작업, 전면적인 갱신까지 함께 진행해 안전성, 실용성, 미관 등 여러 측면에서 정류장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롭게 단장시켰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일부향진에심입해전시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촌야회를따라길림관광훈촌방천촌여름철촌야회시범전시활동이개최되었습니다단오절연휴기간30개외지가정이훈촌에와서다채로운연변에서단오맞이중화민족일가친척활동에참가했습니다2월19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일부향진에심입해전시홍수방지사업전개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주의생명지상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마비사상과요행심리를견결히극복하며홍수방지에중점을조시하고안전최저선을엄수해각항홍수방지와홍수관리사업을실속있게틀어주어인민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보장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반석진남직맹촌삼가자만족향서북자촌삼가자만족향하천입구훈촌시홍수방지물자비축창고등지에서응급당직근무통신설비운수홍수안전사업전개등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홍수방지사업책임을다지고홍수방지사업조치를세분화하며하천위험교량하천입구저지대구간등위험지점에초점을맞추고위험요소에대한조사정돈을전개하며위험요소의조기발견조기처리조기청산을실현해장마기의안전위험을원천적으로방비하고해소해야합니다홍수방지응급대비책을보완하고조기경보감시측정사업을잘하며홍수기형세를정밀하게연구판단하고각항방비준비를앞당겨잘해야합니다각종홍수방지물자를규범적으로비축하고관리하며홍수방지통신감시측정설비를정기적으로점검보수하고유지해각종시설설비가정상적으로운행되고물자를수시로조절사용할수있도록확보해야합니다24시간당직근무와지도인솔제도를엄격히집행하고정보발송경로를원활히해홍수상황지령이제때에전달되고돌발상황이신속히처리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응급역량을충분히준비하고응급훈련을상시적으로전개하며긴급구조응급처리와군중들의자아구조상호구조능력을제고해전시홍수안전과견관장벽을전방위적으로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
2: 6월18일길림성문화및관광청길림성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에서주최하고길림성문화관훈촌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및관광국에서공동으로주관한촌야회를따라길림관광훈촌방천촌여름철촌야회시범전시활동이개최됐습니다오후1시촌야회가정식으로막을올렸습니다개막무용환고비양민속무용강변의처녀장이무용문화유산공연만상지수합창사랑으로하나되어등다채로운공연이번갈아펼쳐지면서여러민족군중들이한무대에서노래하며즐거운시간을보냈습니다현장에는박수와환호가끊이지않아분위기가절정에달했습니다한눈에삼국을바라보고촌야회에서취하는방천을주제로진행된이번활동은길림성강의선전부의2026년문화과학기술위생삼하향사업포치를엄격히시달하고연변변경지역지리적위치우세와민속특색에립각해문예공연공익기부민속장터변경자가운전관광체험등다양한내용을통합했으며성시향진각급기관과현지문화관광기업들이함께참여해생활밀착형인기집중형민생혜택형향촌군중문화축제를구축해촌야회를따라길림관광문화관광융합특색해민브랜드를효과적으로빛내므로서향촌진흥민족단결의활력과동력을주입했습니다활동은국가공공문화클라우드플랫폼을통해전국에방송될예정으로전국의군중들이훈촌의특색있는변경풍모와독특한민속문화풍채를직관적으로감상할수있게됩니다흥겨운노래가락의여운은길게남고문화관광의려성은멈추지않습니다다음단계촌야회를따라길림관광은백성시진례현백산시혼강구등여러지역으로진입해 더 많은 군중 친화적 활동을 선보이면서 문화의 힘으로 향촌 전면 진흥에 동력을 부여해 길림 공공문화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해 편장을 힘써 써내려갈 방침입니다.
1: 단오절 연휴 기간 요청을 받고 온 30개 외지 가정이 군촌에 와서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맞이 중화민족 일가 친척 활동에 참가해 본지 군중들과 변경도시의 풍경을 함께 감상하고 민속 문화를 함께 감수하며 소통과 즐거운 모임 속에서 여러 민족의 내왕과 교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팔방의 관광객들을 기쁘게 맞이하고자 훈촌시에서는 고속철도역, 료객운수역 등 지점에 전문 접대봉사점을 설립하고 전방위적이고 정밀화, 따사로운 접대봉사체계를 구축해 요청을 받고 온 외지 가정의 단오 관광이

0: 평안하고 순조롭도록 전력으로 보상했습니다. 훈춘시 해동가두 림원사회구역, 융림사회구역에서는 연이어 짙은 중지의 향기, 즐거운 이웃, 단오 조제 활동을 전개, 전통 민속을 뉴대로 요청을 받고 온 외지 가정과 본지방 가정이 함께 소통하는 교량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친구들이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하도록 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훈춘에서는 자연 생태, 역사 문맥, 변경 풍토 자원을 통합하고 각 큰 풍경구, 상권과 련동해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출범시켜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위해 몰입식 다원화의 단오절 문화 관광 향연을 구축해 변경도시 개방 포용의 도시의 기계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1: 6월 18일 촌야회 따라 길림관광 훈촌 방촌촌 여름철 촌야회 시범 전시 활동이 경신진 방촌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심혈을 기울여 창조, 민속 체험 장터를 부대적으로 구축하고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변경 순례 특색 코스를 혁신적으로 출범시켜 문화로 향촌의 동력을 부여하고 문화관광으로 증수를 이끌어 변경 향촌의 온기를 더해줬을 뿐만 아니라 변경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도록 했습니다. 민속 체험 장터에서 각종 연변 특색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전시 판매해 농산물의 오프라인 판로를 절실히 원활히 하고 농특산물이 향촌에서 나아가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족 전지, 전통 매듭, 조선족 민속 수공업 등 무형문화 유산 종목은 현장 전시 공연을 진행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무형문화 유산 기예의 매력을 근거리에서 느끼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두터운 조력을 몰입식으로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활동에서는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변경 순례 특색 코스를 혁신적으로 출범하고 지331 연변의 풍경, 방촌촌의 향토 민속, 룡호각의 홍색 가국 문화 등 량실 자원에 의탁해 자가 운전 관광, 무형문화 유산 성현, 실경 유람이 일체화된 전사절 문화 관광 체험을 구축함으로써 촌야회 따라 길림 관광 브랜드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0: 단오절 연휴 기간 훈촌 방천 풍경구는 많은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관광 대상, 완비된 봉사시설, 수려한 자연경관 및 깊은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져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경치를 감상하도록 흡인했습니다. 한가로운 계절에 최적의 관광지 방천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훈촌 방천 풍경구의 룡호각 전망대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으며 삼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관을 이룬 경치에 관광객들은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진귀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족 전통 건축 양식을 융합한 동방제일촌 방천촌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인기 있는 인증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을을 거닐며 변경 지역의 민속 풍정을 체험하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휴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연일 훈추시 각 가도 사회 구역에서는 육속 다양한 형식의 단오절 주제 활동을 전개해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화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이웃의 우정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그날 훈춘시 신안가도 단결 사회구역에서는 두 명절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전통 민속과 가문의 온정을 결합시켜 민족 문화를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거리도 좁혔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광천 사회구역에서는 일전에 훈춘시 동방무럭관리유한회사와 연합으로 중즉향 풍기는 단오맞이 이웃이 모여 화목촉진 이웃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훈춘시 정화가도 연하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로 민심집결 인솔 단오절 짙어가는 이웃정 주제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체로운 가무 공연이 번갈아 상륙됐고 흥겨운 곡조, 아름다운 무용자태는 현장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환락의 웃음소리 속에서 함께 문예 종목을 감상하고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면서 상서롭고 경사스러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도시 공공교통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서 훈춘시 교통운수국에서는 그일 전시 목조 버스 정류장에 대한 유지 보수 승격 공사를 가동하고 정밀화 유지 관리와 개조로 시민들의 대기 환경을 최소화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전송지도간부경시교육회의가소집됐습니다쌍방향무비자정책이지속적으로효과를발휘하면서러시아관광객들의다도시휴가가새로운풍조로되고있습니다6월17일전송지도간부경시교육회의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성당석이황강희회의출석에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근평정석의당건설사상정확한정치관수립과실천에관한중요론수를깊이학습관철하고정반면전용이라는양면의거울을잘운영해간부들이경시각성속에서사상방어선을더굳건히하고표준과대조하는가운데서분진의힘을섭취하도록교육인도해자각적으로인민을위해지적을내고실지적사업으로성과를내게함으로써길림전면지능과고품질발전을힘써추동해야합니다회의참가동지들은함께경시교육특집영상을관람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정확한지적관을수립하려면반드시반면전형사례를거울로삼아문제를바로잡고자신을성찰해야합니다관철이미흡하거나시달이변질되는문제가있는지심각하게검토해야합니다당정의중대결책버치를더견결하고유력하게관철하고습근평정석의중요지시정신을예누리없이시달하며실제행동으로두가지확립을충실히옹호하고두가지수호를견결히실천해야합니다사익에휘둘리거나공명심에치우친문제가있는지심각하게검토해야합니다거품질발전지적평가를개진하고최적화하며질과효율이있고거품이없으며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해야합니다맹목적인결책이나제멋대로권한을행사하는문제가있는지심각하게검토해야합니다민주집중제를엄격히집행하고실제로부터출발해규율에따라일을처리해야합니다제도라는우리를더욱촘촘하고견고하게만들고제도집행에대한감독을더욱엄격하고실제적으로강화해야합니다형식주의관료주의문제가있는지심각하게검토해야합니다거치례식보여주기현실과동떨어진헛된분주함인력과재력을낭비하는무리한사업을과감히버려야합니다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책임을참답게시달해안전생산사업관리감독관리배원을형성해야합니니다현향촌간부들은솔선수범에응급훈련에참여하고홍수방지재난대피재난구조준비를잘하며예방이구조보다우선이라는원칙을실제시달해야합니다책임을회피하거나떠넘기는문제가있는지심각하게검토해야합니다어려움을피하지않고책임을회피하지않으며하나하나의불가능을반드시가능한것으로바꿔야합니다정상관계가불문명하고정경유착문제가있는지심각하게검토해야합니다정치생태를지속적으로정화하고경영환경을최적화하며기업의리익을침해하는행위를엄중히다스려진화돼도를넘지않고정렴하면서도적극적으로행동하는관계를구축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본보기의힘은무궁무진하며선진을따라배우고현인을본받아착실한업적을창출해야합니다공공을위해당을세우고신념을굳게지키는본색을영원히유지하고당성수양을두드러진위치에두며반석같은리상과신념을굳게세워야합니다한지역의책임자가한지역을리롭게한다는정서를두텁게하고군중의만족을사업평가의근본기준으로삼아취업교육의료양로주택등문제를성심성의껏해결해야합니다사상을해방하고남보다앞서나가는기계를보여야하며의후발전경험을배우고사고화식훌륭한간부가되어개혁으로문제를돌파하고개방으로돌파구를마련해야하며규율준수와정렴의전제하에서과감히도전하고과감히시도해야합니다진리를추구하고실무에힘쓰는담당을연마해발전난제해결위험모순해소사회안정수호등중대임무를어려움을무릅쓰고돌파해야합니다공정하고바르며정렴결백한품격을지켜야합니다삼엄삼실사신을명기하고유혹앞에서는흔들리지않으며인간관계앞에서는규정을넘지말아야합니다공은내가이루지않아도좋지만반드시나의노력속에있어야한다는경지를함양해기초를다지는일을기꺼이막고아직완성되지않은일을꾸준히추진하며웅이론정사진을생동한현실로바꿔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요구했습니다 전송 상하에서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을 당전과 근무 한식이 중요한 정치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운영해 당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더욱 높은 표준과 더욱 실질적인 조치로 당을 전면적이고 엄하게 다스리는 각항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절실히 시달하고 부패 척결의 고압 태세를 유지하며 간부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갈증 강화하고 정확한 인사 방향과 사업 방향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중앙 지도자의 요구를 참잡게 시달하고 학습 교육을 깊이 들어주며 되돌아보기를 착실히 전개하고 학습 검사 정도를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처음만 엄격하고 나중에 느슨해지거나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학습하면서도 위반하고 시정하면서도 다시 위반하거나 시정이 부실하고 직무유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조사 처리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교육하고 시정을 들어주며 군중신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스려 학습 교육 성과가 군중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송 정확한 지도관 수립과 실천 정반면 전용 사례를 통보했습니다. 주황제구 지도조 관련 동지, 성당이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 책임 동지, 성검찰원 검찰장, 성직속 각 부문 단위 및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각 향진 가도 책임 동지들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쌍방향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러시아 관광객들의 다도시 휴가가 새로운 풍조로 되고 있습니다. 훈촌에서는 중이 건강 양생, 민속 체험, 문화 교류를 특색으로 다국 관광객들이 변경 도시의 매력을 깊이 감수하게 하면서 문화 관광 소비에 지속적인 열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래 연변 뉴스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훈촌도로 통상구 입경 대청에서 일반 여권을 소지한 러시아 관광객들이 빠르게 통관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관 체험은 다국 출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휴일 기간 입경 인수는 연 1,657명으로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통상구에서는 관광단체 전용 통로를 증설하고 로어 봉사 일터를 증설하며

0: 보안 절차를 최적화해 여객들이 도착하는 즉시 통과하고 고효율적으로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훈천시 시내 한 숙뜸관에서 여러 러시아 관광객들이 만족 숙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급 무형문화유산 기예는 습기와 한기를 다스리고 목, 어깨, 허리,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양호한 효과로 러시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리 치료 외에도 중로 문화 교류 체험 또한 인기 있는 선택지로 됐습니다. 훈촌 왓서구 한락섬 러시아식 건축물 마트 료시카 중로 문예 공연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은 당일 왕복에서 심층 체류로 전환됐으며 인기는 지속적으로 소비 활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비자 혜택의 방출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의 승격은 훈촌 다국 관광이 국경 관광에서 휴가 관광으로 나가겠습니다. 종이 물리치료, 민속 체험, 문화 휴식은 새로운 양점으로 되어 변경 타도시 휴가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동산구의 문화 관광 소비에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작물 생장의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훈천시 마천자 향에서는 벼와 옥수수는 잘 자라고 있는 가운데 제초, 병충해 예방 통제, 과학적 관리 등 농사일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천자향 각촌의 농경지에 들어서면 농가들이 농사철을 다 잡고 전관 관리의 부망이 보내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현지 농가들은 수전 한전을 나눠 관리하면서 벼와 옥수수의 생장 특성에 맞게 맞춤형 제초, 약재 관리 통제 작업을 전개해 잡초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잡초가 양분을 빼앗아 가져다주는 감산 우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훈촌 방천 풍경구는 많은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관광 대상, 완비된 봉사시설, 수려한 자연 경관 및 깊은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져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경치를 감상하도록 흡인했습니다. 한가로운 계절에 최적의 관광지 방천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훈촌 방천 풍경구의 룡호각 전망대에는 관광객들로 붐볐으며 삼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관을 이룬 경치에 관광객들은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진귀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족 전통 건축 양식을 융합한 동방제일촌 방천촌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인기 있는 인증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을을 거닐며 변경 지역의 민속 풍정을 체험하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휴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다국 해산물로 훈촌 해산물 거리는 관광객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해산물을 맛보고 단오절 분위기를 즐기면서 변경 특색이 담긴 소비 전경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해후 훈촌 해산물 거리는 활기로 차넘칩니다. 거리 양쪽의 수산물 판매대에는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 진열됐고 시민과 관광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상품을 고르기에 바빴습니다. 상인들은 무게를 재고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장사는 호황을 이뤘습니다. 훈천시 삼국 개개리 주제상업 거리도 단오절 해민 활동을 동시에 출범했습니다. 상가들과 상권이 함께 할인 활동, 공동 구매 우대, 해산물 무료 가공, 주차 료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더욱 촉진하고 훈촌의 야간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네를 한 시민은 기자에게 훈촌 도시구역의 일부 거리와 골목, 소구역의 공공시설이 파손되고 결핍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안전 우환이 존재해 도시의 외관 환경과 주민들의 출행에 영향을 준다고 반영했습니다. 기자는 취재 시 도시 구역의 부분적 공공 통행 구역의 기초 시설이 엄중하게 파손되고 관리 보호가 결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행도 로면의 타일이 갈라지고 파손됐으며 로면이 울퉁불퉁하고 일부 맨홀 뚜껑은 비어 있어 비교적 큰 안전 부족점이 나타났으며 아무런 경고나 방호 시설도 없었습니다. 어떤 거리의 가로등 전선주는 삐뚤어지고 공공선전 광고판도 파손되고 분실됐습니다. 이 밖에 휴식 의자, 건식 기구도 정도부동하게 파손됐습니다. 이렇게 파손되고 결핍한 기초 시설은 도시의 전반 미관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독일은 시민들의 출행에 크나큰 안전 우환을 초래합니다. 공공시설은 도시 이미지와 시민 안전에 관련됩니다. 관련 부문에서 파손됐거나 결핍한 시설을 제때 조사해 복구하고 일상 순찰 관리 보호 사업을 세분화하며 관리 부족점을 보완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서있는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수호할 것을 호소합니다.
1: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2: 朱元璋要杀韩金虎和马兰，谁求情也不行。他上来命脾气，眼珠子都红了。说朱元璋这么做对不对？不能说不对，他觉着脸上无光啊。我口口声声反元，如今我还主动向大元求和，割地赔款，我算个什么东西？谁能干这个事儿？我不能干。这是他生气的主要原因。偏赶在这时候，韩金虎的宝贝儿子韩宝韩小春来到偏殿，人呐，谁跟谁投缘对劲儿，这可不得了。朱元璋见着这个外孙，连眼之毛都乐得开了花，怎么瞅着怎么喜欢。说这孩子可是神仙，有这三种绝艺护身，何愁燕王不破呀？由于这一高兴，这才传旨意，把韩金虎、马兰全赦免回来，绑绳解开，这俩小子跪在金阙之下，磕头哑腮，鸡千岁米。谢万岁不斩之恩，谢陛下饶命。都非是孤，不杀你二人，念正宫皇后、公主、满朝文武，加上韩宝，苦苦求情，朕才免你们一死。但是死罪饶过，活罪不免，每人都罚俸三年，记大过一次，罚在军前效力。如果再屡战不利，朕必杀你二人，二罪归一。多谢陛下万万岁。这回多好，罚俸三年就等于白干三年，不开工资，其实就不给钱，这俩小子有的是啊，只是面子上不那么好看。这两个人也发现朱元璋真急眼了，他说话是算数的，如果再打了败仗回来，这玩意儿就麻烦了。韩金虎和马兰谢过娘娘，谢过文武，这才过来跟儿子见面。韩金虎才清楚闹了半天是儿子的力量。朱元璋一摆袍袖，让百官退朝，他单独的把韩金虎、韩宝、马兰叫进内宫密商大事。等到这没有外人了，朱元璋才埋怨韩金虎，说你好糊涂，你怎么能跟张天杰签订这份草约？